0: 야! 내가 사는 거니까 뭐 가자 주냐, 이길. 뭐든 깽잉 신하유 땐 라우싱 만나고 멋다사 그다우. 다양 진호코와티. 랭이 온토 신호 삼분 백자. 쩍도연 진호코와티 람반. 울은 다위 멀어뻑기 자노코. 옌 자노코. 망기 삼분 멍어토스 온토 신호 두무빈잉 백자. 뜸뚱이라 아금 진호코와티 다우. 깔리안 디워스란. 우파미니본 자노코 보튼. 그리라아근 부디 가칭분 지바다니 봉고 디분 람부 로졸로야 아 라마니까 클렌트 말이 하디 자토시분 아디 프메스티 메니코 보튼 kewajiban 그리라아근 디워스라니 메니코 amargi adi permesti menika rak sampun sanes ratu ing kayang anjing gring seloko kantun pengayoman klentu malih awi lajeng kados pundi monggo mawon kula ngaten anggere tekan Darawati rampung niki mari iki sampun mboten merkuwates wonten kadadosan menapa sedya ulun dodo kakang rada sampun kula semanggaken yen mekaten kula nyuwun pamit ya mau dibadi kawuh ke para dewa tumurun madya padha merpeki negara Darawati
1: swawi wa kula dherekken wa